아이고 멜롱 휘 구파니래 보 멜롱 휘인데 아 소태는 문이 바라니오 문이 수에라 문이 깨라니오 말이라 와와와와와 Hoy, ahora hay 57 minutos.